0: 그때 밤에 기대 기대랑 아프 아하 좋았다
1: 아 가로 학교에 또 따뜻하네
2: 주마이에 때이위 치케치케 마이라 따뜻 데레오 이리랑이 오아치아와 또